0: 어, 어이, 내 내부, 너희들 보면 못해. 그치, 참가나. 어두워. 소소, 그치, 저리, 숙가스. 고마, 도움이. 일단, 구비하자. 그 집들, 싸는 뿌리. 베이베, 그 여기, 그 베이.
1: 어, 어. 아, 아, 참다.
0: 나이 타오가니 소소 오피스 내 자리띠? 마신둘리 사라졌나?
1: 뭐가?
0: 어? 내리, 수루 내놓고?
1: 마이니 소소 오피스 내 자리띠?

0: 야호! 알았거든, 사이언티암.
1: 아이, 있는 친한 님도 잘 몰라. 나, 아이.
0: 반갑, 사일롱.
2: 아공이 리디키티 모 응아웨 나코 작라.
1: 제고.
2: 그나한 가봐.
3: 예스!
4: 그나한 가요코 제고.
0: 라팔도!
4: 살아마 제모 아웨 제고.
2: 라보 박을 살아맛.
4: Huh?
2: What I mean to say, you're welcome, ba? Welcome.
4: Dayon mo.
2: Yes, Baldo na sab.
0: Ah, Jian, can I ask you a favor?
1: Huh?
0: What I mean to say is, pwedeng wanyo? pwedeng? Ano ito din is kawas? Ato silang panugaran sa sun?
1: Ingin okis.
0: Kabrahit yun ni Jian, oi.
4: Dali, Jeko. Ganahan mo ka kamusod.
2: Yes, apal.